0: Welcome to our Wednesday segment, Tune In Time. Now, I'm especially excited to invite and introduce today's guest to our Global Crunchers. He's a heavy metal rocker who has been a pillar of Korea's underground rock scene and the artist who took the nation by storm through a hit audition program. Please welcome singer Jung Hong-il.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Oh, thank you so much for
1: 네,
0: coming.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being here. 저희 크런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영어로 해야 되죠?
0: 네. 조금 해 주실 수 있으면.
1: 보고 해도 될까요?
0: 어, 그럼요.
1: 네. Hello, I'm Jung Hong-il. I'm a rock singer from Korea. Best known as the Learn Up Sing Again Season 1, with a heart that beats for rock music, I recently released my first full-length album, Your Light, and I'm continuing to share my passion through music.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keep rocking.
0: Wow, that was Hong-il. We have Jung Hong-il in the studio, and we have listeners all around the world saying hello to you as well. 크런처들도 열렬히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Benny saying hello, 어서 오세요, 정홍일님. Jin underscore Lee saying yay, he's here. He's wearing a cutie T-shirt. 귀여운 티를 입고 오셨다고. 네. 댓글 남겨주셨고 핫하트님께서 오 정홍일 베스트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녹두7451 is saying lovely t-shirt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와우. 댓글 남겨주셨네요.
1: 네, 팬분이 네. 계세요.
0: Alright. Alright, so 홍일, have you ever taken straight, going straight to the question, taking an instant four cut photo? 홍일님 혹시 인생 네 컷 찍어보셨어요?
1: 아, 20대 때 찍어봤죠. 아내랑 아. 찍어봤는데 그때는 인생 네 컷이란 개념이 없었었고 그냥 조그만한 스티커 사진들.
0: Okay, so back in your 20s, you took a sticker photo, like a small one. It was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we call it today with your wife.
1: 네.
0: 맞아요. 그때는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죠?
1: 조그만 다이어리에 이렇게 좀 붙일 수
0: 네,
1: 있는.
0: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1: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20대 때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색은 변질은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 기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몇 가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0: Wow, that is so sweet. So they still have the sticker photo that they took in their 20s, Hong-il and his wife. Well, you know what? We've prepared a special set of real life four cut photos for you today. 저희가 오늘 네. 정홍일님의 리얼 인생 네 컷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1: 아.
0: 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0: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All right, here's the first photo now. A very powerful photo has appeared on the screen. It perfectly represents the 정홍일 we know and love today. 네. 화면에 지금 정말 강렬한 사진이 떴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락커 네. 정홍일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So when you're on stage giving everything you've got and becoming one with your audience, how do you feel, I wonder? 무대 위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팬들과 하나 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0: 아무래도 사진처럼 락 무대는 좀 특별하긴 해요.
1: Rock stages are special.
0: 관객분들이 저만큼이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실 때 때론 저도 너무 심취해서 노래를 하는 거를 좀 잊을 때가 있어요.
1: Oh, so sometimes the audience are a lot more passionate than 홍일 and sometimes he forgets that he's singing on stage.
0: 아마도 이제 그런 특별함 때문에 하나 되는 감정을 더 느끼면서 하는 무대가 록 무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1: 듭니다. I see. And these rock stages or rock performances is when he becomes one with the audience and it's that much special.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Honestly, I first discovered you through that audition program as well. And I wonder, is there a secret behind that powerful flawless voice that you have.
2: 사실 저도 정홍일 씨를 알게 된 건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였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또 파워풀한 소리를 내는 비결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0: 아마도 헤비메탈 음악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장르에 대한 익숙함이지 않을까 싶은데
1: Okay, so it's something that he's used to as he's doing like a genre that he's most confident in, you know? Okay, interesting. All ri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정홍일, you know, they think not only of your beautiful voice, powerful voice, but also your signature leather jacket as well as your long hair. So I wonder, is there like a special reason why you usually wear them as well and what philosophy you have when it comes to style?
2: 사실 정홍일 씨 하면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멋진 가죽 자켓 그리고 또 긴 머리가 아이덴티티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근데 오늘은 가죽 자켓은 벗고 오셨어요.
0: 오늘은
2: 덥죠.
0: 이제 더우니까 편안하게 입고 왔습니다.
1: 네. All right. It is a little hot here in Korea for a leather jacket.
2: 그래서 혹시 이 스타일링을 고수하신 뭐 특별한 이유나 혹은 스타일 본인만의 스타일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0: 보통 질문을 저기 헤어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때 네. 보통 샴푸는 뭐 쓰시냐 뭐 이런 게 식상한 질문들을 되게 하시는데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좀 이번 계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Interesting. So 네. usually he gets a lot of questions that are quite cliche about like what shampoo he uses for his long hair. But asking about the philosophy of his style, he really likes the question and wants to explain.
0: 이 요즘은 긴 머리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없었었어요.
1: 그렇죠. So nowadays there are a lot of men who have long hair, but before in the past it was rare.
0: 생각보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어떤 단순함을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1: So you're usually introverted and you wanted to change an aspect of you and that's when you thought, you know what, I might as well try growing my hair.
0: 음악 때문에 기른 건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음악과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 Interesting. 네. 그렇군요. So it wasn't in the beginning because of music, like rock music, that he started growing his hair, but it was more about his personality. But after he grew it, he started to understand why people who do rock music grow their hair.
0: 근데 긴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한 반머리 정도를 해서 반머리를 묶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눈치를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그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긴 머리의 남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뭔가 그러니까 또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길러버렸어요.
1: So when he was an office worker in the past, his hair wasn't as long. It was about this length. He would tie it half ponytail, but the perception back then towards men with long hair wasn't too positive. But because of that, he became more rebellious and wanted to grow it more, and here he is with longer hair than before. Okay. Yeah. Thank you for sharing that. All right. Well,

0: you so much, 홍일. 와우, 너무 멋지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 아침부터.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mazing. Wow. I know that I have like my hidden rock spirit inside me and it really made my heart beat just now. And I'm sure our crunchers loved it too. We've received a lot of comments from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도 무대 보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강아리님께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갑니다. 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He's growing bigger and bigger every time. And Benny is saying, 역시 this song is powerful. 너무 힘찬 노래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 어제는 목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이 노래로 이제 풀렸네. 아,
0: 와, 그래도 너무 어메이징했습니다. Crazy Dog is saying, My ears are blessed. His vocal range is absolutely insane. I know, right? 귀호강했다.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네, 보컬 진짜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해주셨고 Sunflower Lover is saying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first second Me too 저도 듣는 순간 닭살이 돋아 소름이 돋았는데 너무 멋있었고 PK underscore deny is saying So charismatic 카리스마 넘친다 Purple Lunatic is saying Someone export this man 이 남자 좀 수출해주세요
1: 어디로
0: 어디로요 where And two Kunz is saying that raspy yet clean voice is so unique. 이 목소리가 이 거칠면서도 깨끗한 그 목소리 깨끗한 음이 너무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Oh my gosh. 진짜 감사합니다.
0: 아, 네.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 음악에. 홍일님의 이 목소리에.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이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All right. Now we'll move on to

0: The next question. I hear you're a fan of motorcycle riding. 네, 네 평소 바이크 라이딩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1: 자주 즐기진 못하지만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Ah, he can't enjoy it as much, but he tries to enjoy it. Now, how did you first get into riding then? 어떤 계기로 그럼 라이딩을 즐기게 되셨죠?
1: 이전에 헤비메탈 밴드 바크하우스라는 밴드 시절 때 드러머가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0: So back when Hong-il was part of Barkhouse, a heavy metal band, the drummer was a rider.
1: 그때 125cc를 잠시 빌려 탔었는데 그때 처음 타면서 이 직접 바람을 맞는 그 느낌을 체감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Okay, so back then he borrowed the drummer's bike, which was 125cc. It was a small bike, but that was when he felt that sense of freedom as he felt that breeze while riding the bike.
1: 아 저기 사진에 보면 맨 끝에 저게 처음 빌렸다는 125cc 였는데 아내를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저때 이제 운전 초보자긴 했는데 곧 잘 다니긴 했습니다 저때.
0: 아, 네. 125cc가 두 명을 태우기에 조금 작아 보이긴
1: 작죠,
0: 하네요.
1: 네.
0: So we're looking at a photo on the far right. So that's the bike that he borrowed from the drummer, the small 125cc. He had his wife sitting behind him. It looked a little small for two people, but that's the very first bike that he tried. Interesting. 지금은 직접 가지고 있으신 거죠?
1: 지금은 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125에서 125cc에서 1200cc로 갑자기
0: 와우,
1: 중간 없이 그냥 1200cc로
0: 네.
1: 갔는데
0: 네. So he jumped from 125cc to 1200cc. 예. He has own his bike now.
1: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원동 기매를 따고
0: 오.
1: 지금은 같이 다닙니다.
0: 와우.
1: 각자 바이크 125cc.
0: That's amazing. 예. All right, so Hong-il and his wife even got a license as well. So they ride the bike together. His wife's is a little smaller, but Hong-il's is the 1200cc now. Wow, enjoying the hobby together must be nice. But besides riding, what other hobbies do you enjoy?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취미가 있을까요?
1: 원래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동호회도 막 다니고 음악하면서도 사진 찍는 동호회랑 막 출사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렇게 다녔었는데.
0: So he used to be part of a photography group, club, and he used to take photos here and there, travel.
1: 그 헤비메탈 정규 앨범 3집 커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0: The third album of the heavy metal band that he was in, the album cover was a photo taken by Hong-il.
1: 지금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막 찍다 보니까 영상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0: Now he's into film, like filming, because he shoots music videos for the songs that he releases. 아, 그럼 직접 또 좀 찍고 계신가요?
1: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장비빨이더라고요.
0: 그쵸, 모든 네. 약간 장비빨이.
1: 네, 장비에서 오는 그 열악함 때문에.
0: 아.
1: 취미 정도로만.
0: 나중에 또 1200cc 구매하신 것처럼
1: 예.
0: 확 장비가
1: 이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 Alright, so he is into filming and he is trying to film some things, videos. But it's all to do with the device. If you have a good device, you can shoot good films. And he hasn't invested too much in it yet, but slowly it's getting better. Alright, well speaking of riding, I heard you worked as a professional driver for many years in the past to make a living. How long did you do that? 라이딩 얘기가 이제 네. 나와서 그런데요. 과거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운전직에 종사하셨다고
1: 네,
0: 들었어요. 혹시 얼마나 하신 거예요?
1: 완전한 운전직이라기보다는 거래처를 다니면서 자주 오전 오후를 운전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좀 채 못되게 그 한 직장에 다녔거든요.
0: So he was in one company for about 10 years. He wasn't so much a driver, but he had to drive a lot as he went to his client companies in that as he was working there. All right.
1: 다니면서 이제 밴드 음악도 계속 했었었고.
0: I see. And while he was working, 네. he continued to do music, band music.
1: 네.
0: Well, before the public came to know your name,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ose difficult years and helped you to hold on to music?
2: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힘든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버팀목이 네, 되었던 걸 하나 꼽자면 뭘까요?
1: 아무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버팀목이죠. 근데 그 음악이라는 장르와 어떤 그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이 사실 좀 유익하게 뭔가 윤택하게 음악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0: So in the past he couldn't make a living just with music by doing music.
1: 직장도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음악을 지지하고 응원해 줬던 이제 아내 덕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매니저 네. 역할을 해주고 헤매까지 해주고 제일 튼튼한 버팀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죠.
0: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네. 모습 보면서도 아 정말 큰 버팀목이다, 버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o he would pick one person and that would be his wife who's been supporting him throughout his days past until now as he was doing music and as he was working at a company as well to make a living. Even today she's here in the studio with Hong Il. She's done his hair and makeup for him as well. She's his manager, his supporter, and greatest lover of all. All right. Oh, very sweet. Have you ever imagined what your life would have looked like, though, today, if you had completely given up on music back then?
2: 만약에 그 힘든 시절에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지금의 정홍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좀 상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1: 야, 진짜... 이런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 진짜 안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도 없고 노래 잘하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만일에 사진과 영상 쪽을 계속 쭉 좋아했다면 네. 정말 이런 스튜디오에서 영상이나 사진 쪽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0: 네. Well, he hasn't imagined anything like this before because he's been doing music all his life. But because he likes taking photos and films, he could be doing something with the camera in a studio like this, is what he said. Okay. Well, if you could have life after this, if there was another life after this, would you choose rock music again?
2: 만약에 네. 다음 생이 있다면 락 음악 다시 하실 건가요? 웃음에서 약간
1: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아, 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 일단 지금 현재는 락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솔직하게 락 음악은 힘들다.
0: 아, 오케이.
1: 몸도 힘들지만 네. 일단 음악적으로는 장르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네네. 얘기해서.
0: Because this is in Korea, he would say no to rock music because physically and because of the music genre itself, it can't thrive too much here in the country. So he would say no. But if people would allow you, would you become an idol perhaps? 나 정홍일 허락만 해준다면 아이돌 음악도 도전해본다 다음 생에?
1: 예, 그렇죠. 이 스포티한 머리에서 지금도 머리를 언제 한번 깎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아. 어쨌든 좀 그렇게 한번 새로운 인생을 네. 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0: Yes, he would definitely would like to try out idol music as well and get rid of his long hair, cut it short. All right. You know what? I think it's time to 네. listen to another live 네.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네. 라이브 곡을 청해볼까 하는데요.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for us this time?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락이 참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락을 불러야 돼서
0: He has to sing rock music.
1: 지금 곡은 이제 앨범에서 두 번째 타이틀곡인데요. Tumbleweed라는 곡이고
0: yes.
1: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 정체성이 좀 제일 많이 묻어 있는 곡입니다.
0: Okay, so this is the second lead single of his first official album, Tumbleweed, and it includes a lot of his identity in this song. Now, while Hongye prepares for his second live performance, we'll take another short break and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Now, Crunchers, are you ready to listen to Jung Hong-il's second live performance? It's the second lead single from his first official album titled Tumbleweed. Now, he said earlier that it includes his identity, the song itself. So I think it will be another great rock music sung live by Hong-il. Let's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와우, that was amazing. 첫 번째 곡과는 또 다른 이 완전한 락 스피릿이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Okay, you should breathe for a moment. 숨 좀 고르시고요.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지금 댓글창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홍일리.

0: name. So Jin underscore Lee is saying, 아 진짜 겁내 멋짐 유유라고 해주셨고요. It's amazing, so so cool. Maria is saying, I love it. And BFGYF1A2 is saying, his deep emotions hit right in the gut. 그 깊은 감정이 완전 와닿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Cindy is saying, I don't understand the lyrics, but I can feel the emotion completely. 가사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만큼은 완전히 전달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And Ye1184 is saying, 무슨 일이고? What's going on? This is 네.
1: 오리지널 발음은 무슨 일이고?
0: 아, 무슨 일이고? Yes. And Hanson Hope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cal that remains legendary for decades. Definitely. 이런 보컬이야말로 몇 년간, 수십 년간 레전드로 남아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핫하트님께서 무대 위에서 들으면 진짜 더 멋지겠어요. Yeah, it will definitely sound cooler on stage. And Gina underscore honey underscore baby is saying, he has that gritty old school rock passion that is so rare nowadays. 요즘은 보기 너무 드문 그 올드 스쿨 락 느낌이 예. 너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이렇게 오전부터 저희 기호강 했습니다. 덕분에 Thank you so much for pleasing our ears like that early this morning. Now let's move on to the questions that we received from our fans. They've actually sent in a few questions.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팬분들께서 네.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nderscore Jeannie is saying,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Any secrets to keeping it healthy? 유진이님께서 평소에 목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비결 좀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목소리 지켜야 해요 하셨는데요. I also use my voice every day, so I'm really curious too. 혹시 뭐 특별히 챙겨 드신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저도 목소리를 자주 쓰다 보니까 네,
1: 아마도
0: 공유해 주세요.
1: 저기 뭐 노래도 그렇지만 네. 말을 하시는 그 입장일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말을 할 때.
0: Okay. He finds it a lot harder when he has to speak rather than sing.
1: 네. 힘드시죠.
0: 뭐 직업이니까요.
1: 그렇죠.
0: 네.
1: 저도 직업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노래할 때랑 네.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하이톤에서 이제 말할 때는 저음 톤에
0: 네.
1: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음 톤을 하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정도 톤에서
0: 아.
1: 네. 보통 사람들이 일반 톤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낮게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 네. So his tone changes completely. 네. When he sings, it was pretty high tone, right? But when he speaks like this with people, the tone becomes a lot lower and quieter too.
1: 아마도 이게 자연스럽게 목을 안정하게 이렇게 좀 지켜주지 않나?
0: Ah, okay. 네. So that low tone of voice that he uses in everyday life when he speaks is a way of keeping his voice healthy. 그럼 뭐 따로 드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아이템 같은 거?
1: 뭐 건강식이야 먹지만
0: healthy food.
1: 예, 가끔씩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면 언성이 좀 높아지면 목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높아지는 거하고
0: 네.
1: 화를 낼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0: So, not so much about eating, but don't become angry. Like, it's different from how your tone becomes higher when you sing. When you speak and when you're angry and raise your voice, that's when your voice becomes really bad. So, we'll have to not become angry too often, all right? Well, due to time constraints, we'll have to move on to our last question.
1: 네.
0: 아,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was your experience with Culture Crunch?
1: 이게 오전에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좀 해이해지어 있는 저를 막 좀 다 잡아주는 게 있어요.
0: 아, 네. It's not easy to sing in the morning, but it makes him focus a little more. Okay.
1: 만나서 너무 좋고 또 자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0: 네.
1: 어쨌든 좋은 시간, 좋은 질문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He had a great time here on Culture Crunch. There were some great questions. He had a great time and wishes to see all of us again next time as well.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But we'll have to let him go and invite him again next time, perhaps. We'll leave you to our last song. It's another song by 정홍일. It's 모난 돌멩이 by 정홍일 Angular Ston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형님? 네. All right. Keep crunching. Yeah.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Everybody, look into my eyes right now and let's be honest. How clean is your room and how tidy or organized are you? Sometimes we just don't know where to start, but today we are joined by someone who will solve our problems. Please welcome organizing consultant 윤선현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윤선현입니다.
0: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to Heart Attack. It is your first time on 아리랑을 heard.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 방송국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남부순환으로 많이 지나다녔는데
0: 네.
1: 건물을 제가 오랫동안 본 거죠. 보니까 30주년이라고 써있으니까 거의 뭐 30년 동안 봤던 건물을 이제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0: Okay, it's meaningful because he mentioned that he goes past this road a lot of the times, so he's been seeing our building here and there, and he saw that we had a big 30 on our building because it's to commemorate our 30th anniversary. So he says, finally, I have entered this building. Oh, okay, wel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more about what your job is? Because we only mentioned that you are a organizing consultant. 일단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한국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생소했었던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정리를 못하는 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2009년 정도에 어떤 분이 미국에는 원래 이 직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로 부르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제 그런 직업이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직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around 2010 he started this job as a consultant to help people tidy up and organize their areas. But he mentioned that he heard around 2009 that actually overseas this profession was already there as people that are organizers, professional organizers. But he said that he just wanted to help people that were struggling with organizing their lifestyle or their areas, and that's why he started this job. Okay. And you also have a company right now, which is the first ever Korean organizer company, and it is dedicated to organizing or cleaning and helping those who need the help. So is there like a specific experience or anything t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made you think, okay, this is going to be my job? 국내 최초 정리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뭐 계기나 누군가를 만났다던가 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1: 지금은 직업으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0: 네.
1: 사실 이제 원래 사업 꽤 관심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버는 사람, 네, 사업가가 되고자 해서 직장도 좀 들어갔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생각은 무슨 사업하지? 였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게 저한테는 이제 숙제 같은 거였고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저한테 맞고 또 사업은 돈을 버는 거니까 수익도 좀 생기고 할까 이제 하다가 제가 원하는 목표나 꿈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제 주변에 또 제 방에 저의 어떤 생각이든 환경이든 여기에 복잡함, 분주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제가 열심히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사업 준비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유독 책에 있는 문장에서 정리라는 문장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제 환경과 제 상황은 정리하고는 전혀 거리먼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냥 책상에 있는 볼펜,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좀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게 2002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약 8년 정도 준비하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직접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신 거네요. 정리에. 네. 와, okay. He says that ever since he was younger, he aspired to be an entrepreneur. He wanted to, you know, raise a lot of funds. And so he went to a company, he had an office job, and he was always thinking, oh, I want to be an entrepreneur, but what is my item going to be? So he spent a lot of time kind of studying about what it should be. He said that it was important that he was doing something that he found interesting, but also something that was going to raise funds for him. And then he was reading a lot, and one day when he was reading, he realized that he kept seeing the words organized, organize, and he thought, okay, maybe right now my life needs some organizing. So he started organizing his desk, his pens, his paperworks, and then he realized that it was big help for him, so he thought, okay, maybe this is going to be my item. He says that was around 2002, so he prepared for around 8 years, and he started in 2010. We have a lot of comments asking and mentioning their lifestyle as well.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Ricky says, I don't want to show him my room at all. 저희 청취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대요. 내 방은 절대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Geek Diggy says, my house and garage are rather tidy. The bedroom and office, not so much. 차고랑 집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내 안방과 서재는 보여드릴 수 없다. Ricky says, he's gonna hate me. 아, 나를 너무 싫어하실 것 같다, 집을 보면. It's okay, guys. We're here for tips. 오늘은 저희가 또 팁을 드리기 위해 모셔왔으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You guys don't have to worry at all. There are people that have in their minds, oh, I'm gonna be tidy, I'm gonna be organized, I'm gonna do it. But it's just so hard to start.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why some of us struggle about this? 너무 많은 분들이 정리해야지 할 거야. 오늘 해야지. 내일 할까? 뭐 다음 주에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럴까요? 저희는 왜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네. 지금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비슷한 네. 이제 상황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한 공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여러 공간들을 보면서 무엇을, 어디를,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막연하고 좀 더 구체적이거나 확실히 할 수 있는 행동 계획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접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작조차 못하면서 항상 미루기만 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완벽주의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옷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분 머릿속에서는 이 완전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리된 옷장은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없는 옷장은 아닐 것이고 뭔가 좀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옷장도 아닐 것이고 우리 이제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옷장도 아닐 텐데 자신의 집에 자기의 물건인 옷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정리된 상태인지조차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뭐 스케치를 하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이런 모습이 내가 꿈꾸는 옷장일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그러니 네. 한 벌도 정리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려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인 저는 이제 옷이라고 그러면 한 벌 서재라고 그러면 책 한 권, 네. 뭐 문구라고 그러면 볼펜 한 자루 이런 식으로 좁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낮추어서 너무 크고 막연한 것을 정리하기보다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뭐 처음부터 내가 완전 반짝반짝하게 이 공간을 오늘 다 두 시간 안에 끝내야지 보다는
1: 네, 네. 비현실적인 목표죠. 네.
0: 하나씩, 한 개씩. Okay. He says that a lot of people that struggle with starting to organize or clean, they often be perfectionists. They often have an idealistic image of I'm gonna make my closet super clean. I'm gonna make my room squeaky clean. But in reality, if you think about it, what is your idealistic, perfect level of cleanness? A lot of people don't know and they just think to themselves, I'm going to make this perfect. So if you were to draw what a perfect so-called closet is, it's probably going to be hard because it's not going to be a closet that has nothing. It's not going to be a closet that has only shelves. So instead of trying to make a perfect dream atmosphere, just do one thing. So for instance, just take care of one piece of clothing garment. Just get rid of one book if it's the office. If it's, you know, something else, maybe your desk, just clean one pen. So be realistic and stop thinking, I'm gonna make this into a dream dollhouse of mine. Okay, I feel like I am interpreting today, but also I'm a little guilty for feeling like I am the one that can't be, that is struggling with organizing. Okay, well, next question is, I feel like tidying and cleaning come together, organizing should come together too, but is there like a difference to this? 정리라고 하면 저희가 청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청소와 정리는?
1: 저는 정리 안에 네. 청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청소라는 거는 이제 정리된 공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인데 아까 깨끗한 방이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청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부터 해야지 불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물건이 이제 자리가 없는 혹은 있어야 될 곳에 가야 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청소하면 더 깨끗해지겠죠.
0: 네.
1: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더 아까 빛이 나거나 내가 좀 밝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거나 쾌적하고 하고 싶거나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치우는 활동을 이제 청소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정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의미적으로는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구분하는 활동으로 친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0: Okay, he says that he thinks cleaning is inside organizing. I thought it was the opposite. I thought organizing was inside cleaning, but he says that you have to be able to organize first so that you could clean, so that you know what you want to clean. You have to be organized to know where it is that you have to clean, where is the place that's a little bit more dusty, so it is something that comes in together. And most importantly, this question probably will pop up to a lot of us. Well, so what if we're messy? You might be asking that. So what if we're a little not organized? What is the importance of being organized for our lives?
2: 어떤 분들은 아 근데 조금 뭐 정리가 안 된 채로 살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정리가 이렇게나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1: 네, 저는 정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두 단어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낭비고 두 번째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내 감정이나 내 에너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발생될 수 있고요. 어수선함이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좀 감정적으로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작 못하거나 최근에도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은데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대요.
0: 네.
1: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낭비와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있거나 뭔가 이걸 좀 줄이고 싶다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요소 안에 있겠죠. 냉장고만 열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고요.
0: 네.
1: 냉장고 안에 사놓고 먹지도 않는 것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면 돈 그것을 사는데 그것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썼다면 분명히 시간도 낭비가 될 것이고 그게 쌓여서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낭비를 줄인다면 좀 더 나은 삶, 제가 이제 이 풍요로운 삶, 회사 이름이 베리굿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리라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선택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0: Okay, he gave us a really philosophical answer. He says that two things that he uses to define all of this is number one, waste, and number two, stress. If you live in an unorganized environment, there's things that you are wasting, whether that's energy, either it could be money, and it could be your mood. A lot of things come to a waste. If you have things in your fridge that you're not eating, then you're wasting your space inside the fridge. You're also wasting the money you use to buy this food item. And of course, this is all going to end up stressing you out. There was somebody he met recently that told him that they wanted to have some friends come over to their house, but they couldn't have their friends come over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ir room or their house was not clean and it was stressing them out. So you may think that you're okay with a somewhat messy environment and you're used to it, but your body will find something that's going to waste in that environment. Your body will find a way to stress yourself out. He says that his company name is very good. So he says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an environment that's going to help your life be very good, to live a good life. And also he mentioned the word fulfilled. So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re not wasting anything and you're not creating an environment that's stressing you out in order for your life to be more fulfilled. Okay, we got a good look at what organizing might look like in our first little segment. We'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and we are going to be back with mor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then we will be reading your comments. So make sure to join us in our YouTube chat. This is Bravo My Life by Pomyeon. 여름, 가을, 겨울.

0: You guys are listening to Heart Attack, and we are getting a little tidier and tidier as we are ongoing with our interview today. Let's read some comments. We have, let's see, Dune asking, 이삿짐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많은데 집이 너무 좁아요. How do I clean after moving? My house is so small, but I have so much stuff. Also, Bahar says it feels impossible to keep small places organized. I would appreciate any tips on small places.
1: 약간 공통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청취자분은 이삿짐 정리 그리고 집이 너무 좁은데 짐은 많다 이게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바하님도 집이 아무래도 작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리가 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좁은 좀 더 작은 집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공간에 비해서 옷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수선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공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리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나 이제 원칙 같은 게 있을 텐데 대표적인 원칙이 적정량이라는 원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옷장에 옷이 100벌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 옷이 지금 120벌이면 20벌이 아니죠. 10에서 2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30에서 40벌이 지금 적정량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20벌이 옷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2: 뭐 하루에 4번 정도 갈아입는 뭐 일을 한다거나
1: 네.
2: 뭐 패션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직업 특성상 적정량을 좀 이제 초과한 것이지만 그분이 그 옷 때문에 정리되지 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적정량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이

0: 스스로가 정리를 하면서 적정량을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적정에 대한 제한을 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양말은
1: 네.
0: 몇 개, 네, 뭐 이런 자켓은 몇 벌, 이 정도로 한번 내가 내 활동, 예를 들면 일주일
1: 네.
0: 혹은 계절별로 주로 이제 입는 옷이 몇 벌이고 그옷 중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이사와 관련된 질문 하셨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정리가 어려운 분들이 바로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건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항상 나는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다.
1: 오.
0: 짐을 싸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쌀수 있다. 네. 아까 초대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1: 네.
0: 있다. 그래서 정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준비, 이 상태라고 양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좀더 명확하실 것 같아요.
1: Okay. He was being really realistic. He said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the adequate amount is for the items that you own. For instance, if your closet can only have 100 pieces of clothing garment. Most people who struggle end up having 120 or 130, and that is why you struggle with organizing. So he says that if your closet is made for 100 pieces of garments, it doesn't mean you need 100. It means that you gotta leave around a few percent of emptiness. So maybe have only like 80 to 90 clothing pieces in that closet. This is the same with other items as well. And he says people that aren't organized are really stressed when they have to move because you're just not ready. So he says you got to change your mentality and you got to think to yourself, I am somebody that is ready to move whenever. It doesn't mean pack up your stuff right now, but it means you need to know what the adequate amount of items is for you to own. You can't be a hoarder. You can't have a lot of things at your house that you own. And I feel like this is so sad because we just want to keep everything. So I do want to talk about how we throw away things as well. So 물건을 버린다는 것, 이게 제일 좀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좀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저희 머릿속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뭐 나중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떤 심리일까요? 이런
0: 네.
1: 분들은?
0: 대부분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리를 못 하는데 못 버린다. 네. 그래서 저는
1: 네.
0: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게 정리는 아니다.
1: 오, 네.
0: 우선 쓰려고 해라. 네. 쓰는 게 먼저다.
1: 네.
0: 네. 그 쓰려면, 버릴 걸 찾기보다 쓸걸 먼저 찾아라. 왜냐하면 물건들 중에는 소비 기한처럼 우리 이제 이렇게 마시는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는 이렇게 날짜 써져 있는 물건뿐만이 아닌, 아까 제가 오늘 예를 많이 드는 옷이나 책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1: 네,
0: 그런 류의
1: 그죠.
0: 물건들이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않음으로 인해서 정리하기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돈 주고 샀고, 그 당시에는 의미 있게 샀던 옷을 왜 버려야 됩니까? 입을 수 있다면, 또 입을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사실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정리는 버리기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1: 네.
0: 예. 저는 그래서 정리는 이 버리기라는 거는 이제 하는 방식일 뿐인 거고, 정리라는 개념 자체를 좀 인식하는 걸 바꾸시는 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선택사항, 어떤 분들한테는 버리기보다 쓰기가 더 중요한 것, 어떤 분들한테는요, 사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나의 삶을 좀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스트레스와 낭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속에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물건이 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옷장에 있는 옷을 막 100벌 버려볼까? 어렵습니다. 한 벌씩 버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오늘 어떤 옷을 버리지? 내일도 한 벌. 이렇게 버리다 보면
1: 네.
0: 나름의 기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아, 내가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을 버렸구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버렸구나. 빨간색 옷을 버렸구나. 혹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버렸구나.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옷들이 발견되면 그때는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1: 네.
0: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버리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셔요.
1: 그렇죠.
0: 그러니 당연히 못 버리는 거죠. 훈련을 해라. 시간이 걸린다.
1: 버리는 네. 것도 훈련이 필요한 네. 작업이네요. Okay, he says that, you know, it's not really, it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throw out things if you want to be organized. It could be the opposite. He says, how about rephrase it into, what are you going to use? So try to look for things that you are going to use because for some people, throwing away things is important, but for some people, finding what they're going to use is important. And for others, buying something might be important. So he says that for those of you guys that have in your minds, oh, I have to clean, I have to get rid of what I'm not using, you know inside of you, deep inside, that you have to get rid of some things. So instead of choosing a day and getting rid of everything you don't use, once again, baby steps, get rid of one thing a day. Maybe today you want to get rid of this. The next day you want to get rid of that. And the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you have a certain standard of how you are getting rid of things. You're going to make a criteria. It could be clothing that you haven't worn for a long time. It could be things that don't match you anymore. It could be from a specific brand. It could be from a specific color. And then you're going to realize, okay, I am somebody that doesn't need this. And then you're going to get to know more about yourself. So he says, don't think too much or obsess too much over what you're going to throw out, because you might be somebody that needs to buy more things. You could just leave some things if you think that you're going to use it in the future. So don't obsess over getting rid of things. So let's talk about buying as well then, because we were on that track. A lot of people stress shop. Is there a relation to organizing as well? 또 저희가 버리는 얘기를 했는데 좀 사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되려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도 소비 습관과 정리가 연관이 있을까요?
0: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어요. 많이 사는 사람 치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네.
1: 저희 많이 찔리시죠, 밖에. 네.
0: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시는 것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도 사고요. 네, 그냥 삽니다. 네. 그냥 TV보다 사시고 웹 보시고 알림 오면 사시고 할인 판매하면 사시고 날 잡고 사시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이제 운영하는데 이 프로젝트 기간을 아까 버리기 같은 것도 저는 프로젝트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100일 동안 버리겠다.
1: 네.
0: 그런 이제 100일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정리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은 해야 되긴 하지만 훈련이 필요하니까 내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한번 안 사보겠다. 그런데 사야 될 물건은 꼭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
1: 네.
0: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예, 사야 되죠. 그런데 약간 옷 같은 거
1: 네.
0: 평소에 그냥 기분 때문에 샀던 유의 물건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 식히려고 가는 쇼핑센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쇼핑 앱을 이 기간 중에는 한번 중지해 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100일 동안 옷 한 벌도 안 산다고 해서 입을 옷이 없어 밖에 못 나가는 분은 없을 거고요.
1: 네.
0: 내가 가지고 있는 주로 좋아하는 뭐 책을 좋아하시든 그냥 뭐 굿즈 같은 걸 좋아하시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이 기간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게 되고요. 그동안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또 뭐 기분이든 감정이든 이런 영향을 주었을 텐데 정리된 삶과 내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100일까지는 좀 어렵다면
1: 네.
0: 저는 21일, 3주,
1: 네,
0: 일주일 이 정도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Okay. He says that people that go on shopping sprees, people that like to spend money and buy things, they say they have a reason, but they don't really have a reason, because some people say they got something because they're sad, but those people usually get something when they're happy. Those people just buy something if they're on the web, if they're watching TV, if they see something on the streets. So he says that he has these projects that he does. For instance, if it's a throwaway project, for 100 days, you're throwing away one item a day. Just like that, you could try a challenge, maybe 100 days, 21 days, 3 weeks, or even a week. Try not to buy things, because he says, I promise you, there's no one out there that will not be able to go outside their house because they don't buy anything for 100 days. Of course, you have to spend money on things you eat and things you actually need, but maybe try stop using money on clothes, because you probably have enough clothes right now. And he says that, you know, going to the mall, going to the shopping center, or using online shopping apps, just try to not do it and just give yourself a little challenge so that you are aware of what you actually needed all along. I want to ask about time as well. I feel like this is crucial to organizing. 시간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리와.
0: 정리를 못하시는 분, 물건 정리, 공간 정리를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어질고, 그 시간에 사고, 그 시간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죠.
1: 너무 아픈데요, 오늘 저희.
0: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쉬지도 말고 움직이라는 건 아니고,
1: 네.
0: 저는 의식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내가 정해진 공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공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거나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을 정리하는데, 저는 이제 이 15분이라는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왜 15분이 중요하냐면은 하루에 한 1% 해당되는 시간이라서, 그래 하루에 99%는 좀 힘드니까 1%만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1%의 시간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시간에 정리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
1: 네.
0: 물건에 대한 재고 주사도 좀 해보고, 버릴 거 15분이면 한 개는 쉽게 버릴 수 있겠죠.
1: 네.
0: 네. 15분이면 1분에 하나씩 뭐 15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버릴 것도 좀 추려보고, 옮겨야 될 곳이 있으면 옮겨도 보고, 팔 게 있으면 누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꺼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정말 15분 정도 시간이 투자되면 정리가 분명히 됩니다.
1: 15분이요?
0: 네.
1: 하루에
0: 놀라운
1: 15분.
0: 시간입니다.
1: He was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15 minutes, not more, not less, 15 minutes. He says that give yourself some time, because a lot of people that are not organized, he says, they don't use time on cleaning. They don't use time on organizing. So he says it's the miracle of 15 minutes a day. It's not a long time. You're not going to get too much done. It's not going to be dramatic, but you can get rid of one thing in 15 minutes. Maybe you can even get one thing for each minute, and that's 15 things. You can try switching positions. You can try putting this over there. You can try to see what you can sell, what you can gift to people. So he says nothing more, nothing less, just 15 minutes, because people that are not organized, they don't invest their time into organizing, and that could be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SRD says 100 day challenge scares me, which is why he mentioned that you guys could shorten the challenge, and you could just go maybe 3 weeks, you could go 1 week, or you could just invest 15 minutes like we were mentioning. For you, what was the hardest thing for you to get rid of?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이쯤 되면 저희도 궁금해지거든요.
0: 네. 제가 직업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책보다였거든요. 책을
1: 네.
0: 읽다가.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약 4천 권가량의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제 작은 방에 있었어요.
1: 네.
0: 거의 잠자는 데 빼고는 다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1: 네.
0: 이 책이 내 인생에, 내 미래를 만들어주는데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에 그냥 관심 있던 분야, 살다 보면 생겼던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 받거나 또 얻어온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류의 책들이었지, 나의 현재를 충실히 하거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0: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선정해서, 선별해서, 구분해서 버리기로 했는데, 무려 제가 150권 빼곤 다 버렸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버린 건 아니었고,
1: 네.
0: 하루에 한 권씩 버리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분야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 자기계발 분야에서 정리 관련되지 않은 책은 다 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한 번에 막 2,000권씩 나가더라고요.
1: 네.
0: 네.
1: 와.
0: 그걸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이 미워서도 아니고요. 집이, 방이 좁아서는 아니었죠.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분명한 목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건데요. 한 번도 아까웠던 적이 없었나요?
0: 네,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중고서적 팔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에
1: 네.
0: 팔아봤어요. 몇 권은 팔았는데, 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팔릴 수 없는 책이 굉장히 많았고요.
1: 네.
0: 그리고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런 곳에 거의 대부분 기부했기 때문에 사실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네.
1: Okay, he gave us a great example. He says that for him, I asked him, okay, what was the one item that you really found hard to throw away? And he said that he used to have like 4,000 books. So in his smaller room, it was only like the space that he was sleeping and then books everywhere. So he said that one day he wanted to get rid of them. So he got rid of everything except for around 150 books. And that's just crazy. He says that he didn't do it at once, but there were small rules that he was keeping. For instance, he would ask himself, okay, what are the books here that are about self-development that are not related to organizing or tidying? And then a few thousand books just said goodbye and went out the window. And so I asked him, okay, that's so great, but also it makes me wonder, did you ever think it was going to a waste if you're throwing them out? And he says that the ones that he could sell, he sold, so it wasn't a waste. And the other books that he couldn't sell, a lot of them he gifted or he donated as well. So it was giving him a new meaning. And he says that because he was able to do this, he believes that he's able to be where he is at today in life. So it was something crucial for him to do. A lot of us feel like, okay, we can tidy up. We're gonna organize. But just as organizing is keeping and maintaining the current cleanness. So what are your tips on maintaining? 그럼 정리를 저희가 좀뭐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노력을 하면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나 어려운 게 유지인 것 같거든요. 유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도대체?
0: 네. 정리에는 순서가 있고요. 원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1: 네.
0: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아까 청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정돈.
1: 네.
0: 비슷한 단어는 수납.
1: 네.
0: 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수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절차적으로 본다면, 내가 예를 들어, 책상을 정리해서 책상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정리도 하고, 정돈하고, 유지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지 이세 번째 단계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요거 정리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납을 하고, 요게 절차적으로 사실, 복잡하니까
1: 네.
0: 결국 사람들이 정리된 공간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 단계로 못 가는 거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는 일명 박스 정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빈 박스 같은 거에다가
1: 네.
0: 다 넣는 거예요.
1: 네.
0: 네.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그 공간에 있는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면 되고,
1: 네.
0: 필요한 물건이 일단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자리를 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더 빠르게
1: 네.
0: 정리된 공간이 이제 바로 유지될 것이고,
1: 네.
0: 조금 조금씩 사용하는 물건들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정리되니까 좀 쉽겠죠. 그런데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공간 중에 불가능한 공간이 있을 거예요.
1: 네.
0: 책장에 책을 어떻게 다 뺍니까?
1: 아, 그렇죠.
0: 주방에 있는 것도 어떻게 다 뺍니까? 할수 있는 건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칸씩 빼면

0: 돼요.
1: 오,
0: 그 한
1: 조금씩.
0: 칸씩 빼서 정리하고
1: 네.
0: 정돈하고 유지가 되면 또 다음 칸.
1: 네.
0: 그래서 제가 책장 정리를 제 책 정리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제가 책 정리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1: 오.
0: 네. 옷장 정리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직업이 이거니까는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옷을 정리하고 막 눈 딱 네. 감고 다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을 한 벌씩 한 권씩 버리는 걸 했기 때문이고
1: 네.
0: 힘들고 지칠 때는 좀 쉬었고요.
1: 네.
0: 여건이 되는 어떤 뭐 주말이 될 때는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맞는 방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1: Okay, he says that you know what's important is that you have to make sure that it's absolutely organized and you went through the procedures of organizing and cleaning in order to maintain. But if you don't do the prior steps properly, then it's going to be obviously hard for you to maintain. So he gave a tip, use an empty box. Put all your items inside of it, and then every time you need something, take it out, and after you use it, give a new position, a new location for this item, and don't put it back into the box. That way, you'll be able to assign new positions to these items that you actually use. And he also mentioned that it took him around like 3 years for him to get rid of all the books. It took him 3 years to get rid of clothes that he's not wearing. So he says, don't stress over it. It's not something you're going to do one day when you wake up in a day. So don't stress over too much about it and make sure you guys just try a little bit at a time so that you can maintain that organized lifestyle. We were talking so much about great tips today that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저희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혹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희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미션을 주시겠나요?
0: 오늘부터 가장 먼저 아까 100일을 하든 21일을 하든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끝내고 싶은 공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1: 오.
0: 이거를 오늘만 찍은 게 아니라 매일 정리하면서 찍는 거예요. 21일을
1: 네.
0: 목표로 했다면 한 개 버리고 한 장 찍고
1: 오.
0: 100일을 정리하면 100장을 찍을 수 있겠죠.
1: 네.
0: 그런데 아마 오늘 찍으신 사진과
1: 네.
0: 21일이나 100일째 됐을 때 찍은 사진은 다를 겁니다.
1: 오.
0: 한 개의 물건이 버려져서
1: 네.
0: 뭐 21개나 100개의 물건이 버려졌기 때문이겠죠.
1: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He says that if he were to give you guys a mission today, take a picture of one place that you want to organize starting today until the number of days that you decide and get rid of one thing, take a picture. Get rid of one thing, take a picture, and at the end of the challenge, compare your day one and the last day and you'll realize that you already have an organized space. The last song for today is Delete 삭제 by 이승기 and I'll be back tomorrow for Travel Diaries with Professor Cynthia. Thank you so much, guys, for listening.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Lee Young-un and Park Jong-mok,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I'll see you tomorrow, guys.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하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말리왕 시부개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네용 멜랑 삐죽삐죽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또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하민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릿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올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 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쿰이 30원이라 나서
1: Alright, we're back. So this month we are following the old Jeju way of growing watermelons. And so far we learned that farmers would eat all watermelons from the previous year. Find the tastiest one and dry the seeds and like keep them for the next season. So today's phrase shows us exactly where those seeds were kept, right? Stored. So today's Jeju phrase is 시부개기엔왕 정지공쟁이에 걸어 놔뒀당. Again, 시부개기엔왕 정지공쟁이에 걸어 놔뒀당. Alright, so meaning after like drying the watermelon seeds, people didn't just leave them anywhere, right? They put the seeds in a small basket and like hung it on the kitchen wall. Right, that's the meaning of today's phrase. In standard Korean, it's much different, and it said, you might hear 멱서리에 담아 부엌 벽걸이에 걸어 뒀다가, okay? 멱서리에 담아 부엌 벽걸이에 걸어 놔뒀다가, all right? And in Jeju, 시부개기엔왕 정지 공쟁이에 걸어 놔뒀당. Wow. Just completely different phrase, right? It's crazy. So meaning they put the seeds in the woven, like in a basket and hung it on the kitchen wall. Okay, the meaning of this phrase. So let's break it down. 시부개기 means a small pouch or small basket or container, a small container for seeds. And 시부개기의 뇌앙, right? 뇌앙 means putting them in inside of the basket. And 정지 means kitchen. And 공쟁이 means a wall hook or placed on the wall where things were hung, right? So together, 시부개기에 놓은 정지 공쟁이에 거렁 놔뒀당, right? They put the seeds in a small basket and hung it on the kitchen wall. So that's the phrase for today. Hope you guys enjoyed. All right, so time for another song break and come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The first song, 우선순위 by The Boys, followed by 나는 나, 너는 너 by Zico. And the last one, 예쁘잖아 by Giddy Boy.

0: Welcome to our Wednesday segment, Tune In Time. Now, I'm especially excited to invite and introduce today's guest to our Global Crunchers. He's a heavy metal rocker who has been a pillar of Korea's underground rock scene and the artist who took the nation by storm through a hit audition program. Please welcome singer 정홍일.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O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1: 네, 저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being here. 저희 크런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영어로 해야 되죠?
0: 네.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1: 보고 해도 될까요?
0: 어, 그럼요.
1: 네. Hello, I'm 정홍일. I'm a rock singer from Korea. Best known as the Learn of Sing Again Season 1, with a heart that beats for rock music, I recently released my first full-length album, Your Light, and I'm continuing to share my passion through music.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keep rocking.
0: Wow, that was 홍일. We have 정홍일 in the studio, and we have listeners all around the world saying hello to you as well. 크런처들도 열렬히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Benny saying hello, 어서 오세요, 정홍일님. Jin underscore Lee saying yay, he's here. He's wearing a cutie T-shirt. 귀여운 티를 입고 오셨다고. 네. 댓글 남겨주셨고 핫하트님께서 오 정홍일 베스트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녹두 7451 is saying lovely T-shirt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와우. 댓글 남겨주셨네요.
1: 네, 뵌 분이 네. 계세요.
0: All right. So 홍일, have you ever taken going straight to the question, taking an instant 4-cut photo? 홍일님 혹시 인생네컷 찍어보셨어요?
1: 아, 20대 때 찍어봤죠. 아내랑 찍어봤는데 그때는 인생네컷이란 개념이 없었었고 그냥 조그만한 스티커 사진들.
0: Okay, so back in your 20s, you took a sticker photo, like a small one. It was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we call it today with your wife.
1: 네.
0: 맞아요. 그때는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1: 조그만 다이어리에 이렇게 좀 붙일 수
0: 네,
1: 있는.
0: 네, 맞아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1: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20대 때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색은 변질은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 기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몇 가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0: Wow, that is so sweet. So they still have the sticker photo that they took in their 20s, 홍일 and his wife. Well, you know what? We've prepared a special set of real life 4-cut photos for you today. 저희가 오늘 네. 정홍일님 네, 리얼 인생 네컷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1: 아.
0: 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 볼까요?
1: 네.
0: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All right, here's the first photo now. A very powerful photo has appeared on the screen. It perfectly represents the 정홍일 we know and love today. 네. 화면에 지금 정말 강렬한 사진이 떴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락커 네. 정홍일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So when you're on stage giving everything you've got and becoming one with your audience, how do you feel, I wonder? 무대 위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팬들과 하나 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1: 아무래도 사진처럼 락 무대는 좀 특별하긴 해요.
0: Rock stages are special.
1: 관객분들이 저만큼이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실 때 때론 저도 너무 심취해서 노래를 하는 거를 좀 잊을 때가 있어요.
0: So sometimes the audience are a lot more passionate than 홍일, and sometimes he forgets that he's singing on stage.
1: 아마도 이제 그런 특별함 때문에 하나 되는 감정을 더 느끼면서 하는 무대가 록 무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I see. And these rock stages or rock performances is when he becomes one with the audience, and it's that much special.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Honestly, I first discovered you through that audition program as well. And I wonder, is there a secret behind that powerful flawless voice that you have. 사실 저도 정홍일 씨를 알게 된 건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였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또 파워풀한 소리를 내는 비결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1: 아마도 헤비메탈 음악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장르에 대한 익숙함이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okay. So it's something that he's used to as he's doing like a genre that he's most confident in. You know? Okay. Interesting. All ri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정홍일, you know, they think not only of your beautiful voice, powerful voice, but also your signature leather jacket, as well as your long hair. So I wonder, is there like a special reason why you usually wear them as well? And what philosophy you have when it comes to style? 사실 정홍일 씨 하면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멋진 가죽 자켓 그리고 또 긴 머리가 아이덴티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오늘은 가죽 자켓은 벗고 오셨어요.
1: 오늘은
0: 덥죠.
1: 이제 더우니까 편안하게 입고 왔습니다.
0: 네. All right. It is a little hot here in Korea for a leather jacket. 그래서 혹시 이 스타일링을 고수하신 뭐 특별한 이유나 혹은 스타일 본인만의 스타일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 보통 질문을 저기 헤어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때 네. 보통 샴푸는 뭐 쓰시냐 뭐 이런 게 식상한 질문들을 되게 하시는데 아.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좀 이번 계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Interesting. So 네. usually he gets a lot of questions that are quite cliche about like what shampoo he uses for his long hair, but asking about the philosophy of his style, he really likes the question and wants to explain.
1: 이 요즘은 긴 머리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없었었어요.
0: 그렇죠. So nowadays there are a lot of men who have long hair, but before in the past it was rare.
1: 생각보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어떤 단순함을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0: So you're usually introverted and you wanted to change an aspect of you and that's when you thought, you know what, I might as well try growing my hair.
1: 음악 때문에 기른 건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음악과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0: Interesting. 네. 그렇군요. So it wasn't in the beginning because of music, like rock music, that he started growing his hair, but it was more about his personality. But after he grew it, he started to understand why people who do rock music grow their hair.
1: 근데 긴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한 반머리 정도를 해서 반머리를 묶어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눈치를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그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긴 머리의 남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뭔가 그러니까 또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길러버렸어요.
0: So when he was an office worker in the past, his hair wasn't as long. It was about this length. He would tie it half ponytail, but the perception back then towards men with long hair wasn't too positive. But because of that, he became more rebellious and wanted to grow it more, and here he is with longer hair than before. Okay. Yeah. Thank you for sharing that. All right. Well, do you have a role model or like a favorite artist by any chance?
1: 헤비메탈 음악을 하면서 이제 보컬리스트다 보니까 여러 음악을 커버하면서 제일 닮고 싶은 목소리 분이 이제 로니 제임스 디오라는 보컬리스트인데
0: Okay, so because 홍일 is a vocalist himself, he wants to resemble the voice of Ronnie James Dio, a legendary heavy metal vocalist.
1: 근데 하면서 느꼈지만 한국에는 이런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못 봤고 그리고 외국에도 사실 그런 분의 목소리가 진짜 좀 유일했던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견줄만한 분이 임재범 선배님. 아. 예. 딱 그 두 분 정도.
0: 네.
1: 예. 정말 좋아했죠.
0: 아, so there's no voice like Ronnie James Dio in Korea. If he had to pick one, it would be Im Jae-bum, who is a legendary rock singer here in Korea as well. So these two people would be his role models or the artists that he really likes. Now, Jin underscore Lee has left a comment for us. His long hair is a great tool for an amazing stage performance. Jin Lee님께서 홍일님의 이 긴 머리가 네. 무대 위에서도 정말 좋은 도구다. 퍼포먼스 도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이젠 사실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죽 재킨 만큼의 좋은 옷을 하나 입었다라고도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0: 아,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깎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끔씩 진짜 깎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0: 아.
1: 뭔가 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네. 막 깎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Oh, there are sometimes when he wants to actually cut his hair, but it's become like sort of a cloth performance outfit for him, just like the leather jacket.
1: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 깎으면 이제 음악 포기했다 또는 깎으면 이제 안 볼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섞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깎고 싶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큰 상징이 되어버린 건데
1: 그러니까요. 아,
0: 또 반항심이
1: 참.
0: 들기도 하네요.
1: 예. 아직까지는 right.
0: The long hair is definitely an identity and symbol for Hongil. And people, when he cuts it, might think, oh, he stopped, you know, singing or whatnot. And he does feel a little bit rebellious at times, but for now, he still has that long hair. All right, moving on now. If you look at the lyrics of Your Light,
1: yeah.
0: The title track from your full-length album, it's a message of gratitude to someone who shined a light on you during a long period of darkness. 우리 정규 1집 타이틀곡 네. Your Light 가사를 보면요. 네. 오랜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어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1: 맞아요.
0: Let me read the lyrics for you.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영어로 번역한 버전인데 Your light, I can't hide it. Gather up the scattered pieces. Become the light that changes tomorrow. We're the light in the silence. Your light, it's not far away if we can shine on each other. Become the strength that changes tomorrow. We're the light in the silence. Very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이 가사인데. Now, when you compare the stages you performed in the past during your years of obscurity and compare it to the stages that you perform today, has your mindset changed in any way?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도 비춰주지 않던 과거 무명 시절의 무대와 지금의 무대를 비교했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이 가사를 쓸 때 한참 과거로 좀 돌아가 봤거든요. 그때는 거의 빛이 좀 보이지 않았던 뭐 어린 시절, 소년, 청소년, 어른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빛을 찾아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0: So as he was writing the lyrics for this song, he thought about the past when he could barely see light in his life. In his childhood, his teenage years, his youth, he couldn't really see light, but he was eager to find the light in his life.
1: 결국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팬분들이 주시는 빛이 아 이렇게 나를 빛나게 해주는구나 그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쭉 써내려갔었어요.
0: And he was known to the public later on through audition programs, and he started, you know, gaining fans. Fans started to gather, and he realized that the light that he receives from his fans gives him such a big light. It shines him so brightly that he thought about that as he wrote the lyrics for this very song, for this official album. Oh, that's really beautiful, you know.
1: 일단 뭐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살아갈 때 보통 자기가 어떤 빛나는 모습들을 볼 때는 항상 주위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네. 나를 많이 빛나게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0: 네. Oh. And Hongil said, in life, you always have to think about the people who make you shine, the people who love you, give you that light as you live. And he thought deeply about that, and he hopes we do too. You know, I think it's time to hear your live performance now. 이쯤에서 정홍일 씨 라이브 무대를 좀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What song have you prepared for us today?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1: 첫 곡은 이제 소용돌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하루를 이제 마감할 때 찾아온 우리 해질녘이나 노을 막 볼 때 가끔씩 좀 쓸쓸하고 외로워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아이 때는 이랬지 아 이런 외로움들이 나를 잃게 했구나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0: Okay, so this first song that Hongil will sing live for us is titled 소용돌이 or Undertow. You know, when you end the day and see the sunset, you can become a little sentimental, emotional. But later on, that's what makes you feel your existence, right? And those emotions build up to leave very good memories in your life. And we're going to listen to that. We'll be back for Hongil's live performance after a short break. Let's listen to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You're listening to Culture Crunch's Tune In Time, and today we're joined by 정홍일. Now, before we continue,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Your voice matters at Arirang Radio. We're conducting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to better serve our listeners worldwide. To participate, simply click the pop-up on our homepage or mobile application. Just 5 minutes of your time will make a big difference. We're looking forward to your feedback. Now, let's enjoy Hongil's live performance. It's 소용돌이 Undertow. Take it away.

0: you so much, 홍일. 와우, 너무 멋지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 아침부터.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mazing. Wow. I know that I have like my hidden rock spirit inside me and it really made my heart beat just now. And I'm sure our crunchers loved it too. We've received a lot of comments from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도 무대 보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강아리님께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갑니다. 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He's growing bigger and bigger every time. And Benny is saying, 역시 this song is powerful. 너무 힘찬 노래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 어제는 목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이 노래로 이제 풀렸네. 아,
0: 와, 그래도 너무 amazing 했습니다. Crazy Dog is saying, My ears are blessed. His vocal range is absolutely insane. I know, right? 귀호강 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보컬 진짜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Sunflower Lover is saying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first second. Me too. 저도 듣는 순간 닭살이 돋아 소름이 돋았는데 너무 멋있었고 PK underscore deny is saying so charismatic. 카리스마 넘친다. Purple Lunatic is saying someone export this man. 이 남자 좀 수출해 주세요.
1: 어디로요?
0: Where? And Two Kuns is saying that raspy yet clean voice is so unique. 이 목소리가 이 거칠면서도 깨끗한 그 목소리 깨끗한 음이 너무 유니크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Oh my gosh. 진짜 감사합니다.
0: 아, 네.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 음악에. 홍일님의 이 목소리에.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이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All right. Now we'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 hear you're a fan of motorcycle riding. 네. 네, 평소 바이크 라이딩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1: 자주 즐기진 못하지만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Ah, he can't enjoy it as much, but he tries to enjoy it. Now, how did you first get into riding then? 어떤 계기로 그럼 라이딩을 즐기게 되셨죠?
1: 이전에 헤비메탈 밴드 바크하우스라는 밴드 시절 때 드러머가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0: So back when Hongil was part of Barkhouse, a heavy metal band, the drummer was a rider.
1: 그때 125cc를 잠시 빌려 탔었는데 그때 처음 타면서 이 직접 바람을 맞는 그 느낌을 체감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Okay, so back then he borrowed the drummer's bike, which was 125cc. It was a small bike, but that was when he felt that sense of freedom as he felt that breeze while riding the bike.
1: 아 저기 사진을 보면 맨 끝에 저게 처음 빌렸다는 125cc 였는데 아내를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저때 이제 운전 초보자긴 했는데 곧 잘 다니긴 했습니다 저때.
0: 아 네, 125cc가 두 명을 태우기에 조금 작아 보이긴
1: 작죠,
0: 하네요.
1: 네.
0: So we're looking at a photo on the far right. So that's the bike that he borrowed from the drummer, the small 125cc. He had his wife sitting behind him. It looked a little small for two people, but that's the very first bike that he tried. Interesting. 지금은 직접 가지고 있으신 거죠?
1: 지금은 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125cc에서 1200cc로 갑자기
0: 와우,
1: 중간 없이 그냥 1200cc로 네. 갔는데
0: 네. So he jumped from 125cc to 1200cc. 예. He has own his bike now.
1: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원동기매를 따고
0: 오.
1: 지금은 같이 다닙니다.
0: 와우.
1: 각자 바이크 125cc를
0: That's amazing! 예. All right, so Hongil and his wife even got a license as well. So they ride the bike together. His wife's is a little smaller, but Hongil's is the 1200cc now. Wow, enjoying the hobby together must be nice. But besides riding, what other hobbies do you enjoy?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취미가 있을까요?
1: 원래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동호회도 막 다니고 음악하면서도 사진 네. 찍는 동호회랑 막 출사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렇게 다녔었는데.
0: So he used to be part of a photography group, club, and he used to take photos here and there, travel.
1: 그 헤비메탈 정규 앨범 3집 커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0: the third album of the heavy metal band that he was in, the album cover was a photo taken by 홍일.
1: 지금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막 찍다 보니까 영상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0: Oh, 네. Now he's into film, like filming, because he shoots music videos for the songs that he releases. 아, 그럼 직접 또 좀 찍고 계신가요?
1: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장비빨이더라고요.
0: 그쵸, 모든 네. 약간 장비빨이.
1: 야, 네. 장비에서 오는 그 열악함 때문에. 아. 취미 정도로만.
0: 나중에 또 1200cc 구매하신 것처럼 예. 확 장비가
1: 이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 Alright, so he is into filming and he is trying to film some things, videos. But it's all to do with the device. If you have a good device, you can shoot good films. And he hasn't invested too much in it yet, but slowly it's getting better. Alright, well, speaking of riding, I heard you worked as a professional driver for many years in the past to make a living. How long did you do that? 라이딩 얘기가 이제 네. 나와서 그런데요. 과거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운전직에 종사하셨다고 아, 네, 들었어요. 혹시 얼마나 하신 거예요?
1: 완전한 운전직이라기보다는 거래처를 다니면서 자주 오전 오후를 운전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0: band music. 네. Well, before the public came to know your name,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ose difficult years? And helped you to hold on to music.
1: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힘든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버팀목이 네 되었던 걸 하나 꼽자면 뭘까요?
2: 아무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버팀목이죠. 근데 그 음악이라는 장르와 어떤 그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이 사실 좀 유익하게 뭔가 윤택하게 음악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0: So in the past, he couldn't make a living just with music, by doing music.
2: 직장도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음악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이제 아내 덕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매니저 네. 역할을 해주고 헤매까지 해주고 제일 튼튼한 버팀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죠.
1: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 네. 보면서도 아 정말 큰 버팀목이다, 버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 So he would pick one person and that would be his wife who's been supporting him throughout his days past until now as he was doing music and as he was working in a company as well to make a living. Even today she's here in the studio with Hong Il. She's done his hair and makeup for him as well. She's his manager, his supporter, and greatest lover of all. All right. Oh, very sweet. Have you ever imagined what your life would have looked like, though, today, if you had completely given up on music back then?
1: 만약에 그 힘든 시절에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지금의 정홍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좀 상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2: 야, 진짜... 이런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 진짜 안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도 없고 노래 잘하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만일에 사진과 영상 쪽을 계속 쭉 좋아했다면 네. 정말 이런 스튜디오에서 영상이나 사진 쪽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0: 네. Well, he hasn't imagined anything like this before because he's been doing music all his life, but because he likes taking photos and films, he could be doing something with the camera in a studio like this, is what he said. Okay, well, if you could have life after this, if there was another life after this, would you choose rock music again?
1: 만약에 네. 다음 생이 있다면 락 음악 다시 하실 건가요? 웃음에서 약간
2: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락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솔직하게 락 음악은 힘들다.
0: 오케이.
2: 몸도 힘들지만 네. 일단 음악적으로는 장르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네네. 얘기해서.
0: Because this is in Korea, he would say no to rock music because physically and because of the music genre itself, it can't thrive too much here in the country. So he would say no. But if people would allow you, would you become an idol perhaps? 나 정홍일 허락만 해준다면 아이돌 음악도 도전해본다 다음 생에?
2: 예 그렇죠. 이 스포티한 머리에서 지금도 머리를 언제 한번 깎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한번 새로운 인생을 네. 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0: Yes, he would definitely would like to try out idol music as well and get rid of his long hair, cut it short. All right. You know what? I think it's time to 네. listen to another live 네.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네. 라이브 곡을 청해볼까 하는데요.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for us this time?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2: 락이 참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락을 불러야 돼서
0: He has to sing rock music.
2: 지금 곡은 이제 앨범에서 두 번째 타이틀곡인데요. Tumbleweed라는 곡이고
0: yes.
2: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 정체성이 좀 제일 많이 묻어있는 곡입니다.
0: Okay, 네. so this is the second lead single of his first official album, Tumbleweed. And

0: 소리 질러! Wow, that was amazing! 첫 번째 곡과는 또 다른 이 완전한 락 스피릿이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Okay, you should breathe for a moment. 숨 좀 고르시고요.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지금 댓글창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홍일님. So Jin underscore Lee is saying, 아, 진짜 겁내 멋짐, 유유. 라고 해주셨고요. It's amazing. So, so cool. Maria is saying, I love it. And BFGYF1A2 is saying, his deep emotions hit right in the gut. 그 깊은 감정이 완전 와닿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Cindy is saying, I don't understand the lyrics, but I can feel the emotion completely. 가사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만큼은 완전히 전달이 된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And E184 is saying, 무슨 일이고? What's going on? This is, 네.
1: 오리지널 발음은 무슨 일이고?
0: 아, 무슨 일이고? Yes. And Hanson Hope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cal that remains legendary for decades. Definitely. 이런 보컬이야말로 몇 년간, 수십 년간 레전드로 남아있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핫하트님께서 무대 위에서 들으면 진짜 더 멋지겠어요. Yeah, it will definitely sound cooler on stage. And Gina underscore honey underscore baby is saying, he has that gritty old school rock passion that is so rare nowadays. 요즘은 보기 너무 드문 그 올드 스쿨 락 느낌이 너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이렇게 오전부터 저희 귀호강 했습니다. 덕분에 Thank you so much for pleasing our ears like that early this morning. Now let's move on to the questions that we received from our fans. They've actually sent in a few questions.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팬분들께서 네.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nderscore Ginny is saying,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Any secrets to keeping it healthy? Mm-hmm. 유진이님께서 평소에 목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비결 좀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목소리 지켜야 해요 하셨는데요. I also use my voice every day, so I'm really curious too. 혹시 뭐 특별히 챙겨 드신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저도 목소리를 자주 쓰다 보니까 네,
1: 아마도 저기 뭐 노래도 그렇지만 네. 말을 하시는 그 입장일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0: 아,
1: 말을 할 때.
0: Okay, he finds it a lot harder when he has to speak rather than sing.
1: 네, 힘드시죠.
0: 뭐 직업이니까요.
1: 그렇죠.
0: 네.
1: 저도 직업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노래할 때랑 네.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하이톤에서 이제 말할 때는 저음톤에.
0: 네.
1: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음톤을 하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정도 톤에서
0: 아.
1: 예, 보통 사람들이 일반 톤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낮게
0: 아.
1: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네. So his tone changes completely. 예. When he sings, it was pretty high tone, right? But when he speaks like this with people, the tone becomes a lot lower and quieter too.
1: 아마도 이게 자연스럽게 목을 안정하게 이렇게 좀 지켜주지 않나?
0: 아, okay. 네. So that low tone of voice that he uses in everyday life when he speaks is a way of keeping his voice healthy. 그럼 뭐 따로 드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아이템 같은 거?
1: 뭐 건강식이야 먹지만
0: healthy food.
1: 예, 가끔씩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면 목이 힘들어져요.
0: 그러니까
1: 노래할 때 높아지는 거하고
0: 네.
1: 화를 낼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0: So, not so much about eating, but don't become angry. Like, it's different from how your tone becomes higher when you sing. When you speak and when you're angry and raise your voice, that's when your voice becomes really bad. So, we'll have to not become angry too often, all right? Well, due to time constraints, we'll have to move on to our last question.
1: 네.
0: 아,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was your experience with Culture Crunch?
1: 이게 오전에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좀 해이해지어 있는 저를 막 좀 다 잡아주는 게 있어요.
0: 아, 네. It's not easy to sing in the morning, but it makes him focus a little more. Okay.
1: 어, 만나서 너무 좋고 또 자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0: 네.
1: 어, 어쨌든 좋은 시간, 좋은 질문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Oh, he had a great time here on Culture Crunch. There were some great questions. He had a great time and wishes to see all of us again next time.